0: 딸 우리 야라 아라 뭐치 시달 워펄풀 아연육사 카난 예미쭈파카이 영수껌거지 선두리카로 카나로지 소스터 기소리주 소스터 범위세 카나르고 세리오 굴바바의 평가 소스타리고 소스터 가리리 버티나시 전의 포자리 소스터 아마도 두트 버타고 거리로 오사기고 남대고 에카타르죠 아주바리 스나타르 수거로 소환자서마 아마도 두트 버티고
1: स्वास्थ्य बच्चा कुछ अनुभव इसमें स्वास्थ्य